쏘빠 쏘빠 쏘빠 너의 사랑으로 우리 쏘빠 쏘리루루 쏘빠루루 쏘쉐루루루다 지나 락다스긴 쉐빠 쏘마야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 쏘빠